치록 농부카르노 부대 마다코 부대잖아요. 카레와 키르모노 도로부 니키키 니테로 부여와 심파이시대 카레노 세이프 부여노 쿵푸쿠와 다사네 大部分兵士はまだ教教世紀まずの肝要素肝要工場使うの肝要素使ってるこのような悪くな補給を使うとして弾薬はまだ足りない一人は コーパーツ団長足りない。このような部隊は日本軍人の先導